0: Everyday Thursday. 안녕하세요, 벌써입니다.
1: TGFM,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

0: Hey, what's up? We're Big Bang.
1: 안녕하세요. 언나와 씨입니다.
2: 안녕하세요. 하입니다.
3: 안녕하세요. 저희는
4: 최상입니다.
5: 안녕하세요.
6: 나리샤입니다.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